야심자하니바 사우라자 산시제 진리하 능화세 미지레 카그리도 지카보 산시제 두쿠나 능화세 아이 투루사테라 하니바 상대바 산시제 진리하 능마세 자활레 카그리다오 티카보 산시제 진리하 능마세 아이 마이바 마하가리 지난이 살아올라 수브라님 순왕보 할매 방마 하가리